0: 만나요.
1: 호비 라디오 본투
2: 라디오 꼬무라클람
3: Szia! Te is ezen a vonaton utazol?
2: Komu reklámot hallottak?